0: 어이 너 기대 뭐는?
1: 기다는 대로.
0: 기대 뭐 기다 배르고.
1: 어 내도 미산 나자가 고친도 라디오 내 먹을고.
0: 아야.
1: 아마 라버리 미산 남비뉴 수보.
0: 어 다가는 놈 정가다 비자리. 아
1: 나. 자주게 뒤집어 나나.
0: 미 마인 뒤에 까만 봐.
1: 자주가지.
0: 엔두라 뭐.
1: 에 나 와도 바이 좀 아우러 얼음이 안 좋은 두야.
0: 아이고
1: 봐
0: 아가리
1: 산나 바니 마네 타

0: 어, 반응이.
1: 뭐, 뭐, 가나가루.
0: 어.
1: 뭐, 이제 나베르고.
0: 아, 미사님 있어도 되나?
1: 아하.
0: 오이, 뭐.
1: 아이요.
0: 이따, 뭐, 잠깐 사냥하고, 고민까지 해라.
1: 아, 가니.
0: 미사님아.
1: 열리. 여튼 사내.
0: 열어.
1: 머리 왜 이렇게, 저런 안개 티커 다 좋아해.